0: 우리를 드냐스레 함수요.
1: 모디 때 사장내 거 응시 영 앙세 때 라시마니 골크리카 약시 약라 때 농코 나세 무슨리야 사보 흔케 삼포더니 부파용 사보 흔케 삼포더니 부파용 콘조세 그 살라 사시오
2: 콘주 막 거슬라 사이케 때때 먹네 실라
0: 꼭시 따 사실이 수나 오 급발 급발 함여와 배박 노만 자카 앙바 양래 급발 까 함바 누글랑리야 엄티 누그마야 삼우럭노 우 비히그럭 삼포도 너마록 만자기 똥카 호풍 사풍 때이 먹을 리묵디 욕랑리야
1: 아스 그라노 모토이 기시 두어이 사야 까이러이 사노 사루어이 푸시어이 또부 마세 따보 또르 일러거이 마스터 만티 말레 까들리세 탕시요 흥게바 따물레 클라이나슬라
0: 따무 클라이메야코 로무이 보크록 파트리 르케바 라마우 필타
2: 하이베세라 에코네블라
0: 따무 보너바 니지다 부노 판파냐 안타스크리 흥게바 랑리위 파노 부르이마노
1: 어영 하일레타 흔자디 하 하미야보 아파용자 하이노세 사파노 하이노세 훈파노 억타이사트 넝코마 라이자마블라 비니몽 바이세 아니몽 비니 두남 흥케 아니우 두남블라
0: 치 삼포도니 부카바 브리로기 사이파노 하미야블라 치 아시다 부카노롬 능테 따모 클라이작나이 람포도바이 니니코 크나리아 노노 느파니 테로딘 땅나 랑릴리아 능토보세 카시야코 대부 니히록바이 투자프로다 능바 카시시나이
1: 영 아버지 꼭다 사대 지 무사치 비콤 바사이 파요 아니
0: 니니 사 비콤 바사이 파이흐니 능 사부노 푸일랑나이 브리록 쓱파노 무카라기야
1: 에 하이게 앙타부노 너거 헐 수니 르나이세
0: 느카다 느카다 느카다 수나톤 사작디키노 헐 수누나이푼 다음 능 아쓱 부마하다 하이 헐 수누나케 능 젤로마 합나다 비니사이 능 학살로 동의세 부이노 베도기 부르디
1: 영 사시디 하이게
0: 하이 앙레 따무시 메박노 노롱니 야고 야프리리 바이캬 보록노 키치사바노 무푼이야 한케 능 느파니 때로린 땅이만라
1: 지 영 하이게 앙 보록세 토미 그라나
0: 바비 수비 사몽 땅디 삼포도 당라디 수나톤 아 코버사노 키샬로기리디
2: 카카 아니 사클리마사 함리야
0: 지 노롱노레 앙 카세 드시오 노록 스프루바 앙바 아니 가나오 코록바 파노세 아고그라게타 아람포도 마선에 바기시에 보록 아슥 사클리라이 작말레 앙케바 무상야 스랑야 흐니시에 무랑자카 아부디 호이쇼요 때이 탕나 무슨리야 바부로 기삽 혁자바시디 앙마 따이 살부슥 동랑나니 앙오 하니 마야 야카나카수카 노록노 호다니 사몽 야파나카수카 아부르케바 노록노 호다니 보크록 응원어블라 노록세 아부로 호다 마나이쇼나이 따북니 람포도 성노 메텝 나르게케 올로케 노럭세 보럭바이 프릉자관은 카스랑의 삼땅바디 마부럭 람포도 하이그라나 니니 판부슥 무르비럭니 비루데 능아슥 해가 해강마다 나이그라나 들라노노
3: 사부나슥 땐따이 똥슬라 소절모니
0: 오 구사이데 콜룸카 데이따모 하이누 부사럭노 땐따이따 죽래 아기니 죽다 똥시바 죽필가누게데
3: 죽바비니 조랑카 필라뇨따
0: 하이파노따 와이샤베 필자기 바이사 와이샤베 필자케바 메바그노세 소프로코기 클라이와네
3: 아 방글라 파이프로 카 시릭바야 헨케바 소프로코그마뇨 탐토
4: 구사이 구사이
0: 방글라 파이마니 사이만케바 조토노 판토니 똥라이카무
3: 아 사이만르야 헨케바 부팡와팡 그리자가 칼라이보 두쿠마냐 자가 카르디 아보노치니 보이스노브 소마스 치니오 소마조 합케능 데 아부티 징자라 똥나 낭락
4: 구사이 구사이 বাপুরি বিয়ংতই আব বাকলাইলাং গোসাই
0: আ বোবা এরেং এরেং দা মোহন তংই তংসলা আও গোসাই তে সপ্তাকনি শিখনি আংবো তুলসি মালা সে মা পাইগ্রাস নাই
4: পানে খা দা দে পাসে পাইদি সামং কা হামনা দেলে রে টং টং
3: আ আব তো অখন্দ মন্ডলকারনি ইচ্ছে নং আংবা তাম খলাই জানাই সন্যদাস
4: গোসাই গোসাই
0: গোসাই হিমদি নক বিসিংও
4: অংখা আসলিয়া সয়তর সং কিসা আয়ং মুরা থাংনা নাইমাসে
0: আ ফায়নি ফাইমাবা বাহাই সেবা কিসা খলাই দিতা আনব কিসা পোসা দুডি নরকনি গুসাই রকনি পোসাদ মাসাইয়া বালুখা মুইথাইলে মুংসা ফানো করি আ পুখরি পানো গুন্ডা সয়মা নাইতা
4: হিনমেতা হাকেবা গুসাই সরাপসা ফানো আসক লায়ানো
3: দ হিন্দি হাকে
5: ফুলচাং অ চৈতর মনীষানো তামো খাইস

0: 누디 무수가 할 것이 있던 것은 네. 아, 담아이. 오, 어? 시다더가 베라워 그 사이샤 할 커튼 세고 로마 안위 동사이 동마 사망하고 후투 까무 파이널 옥지니 와케르니 무슬라 다니엘사 하이샤보 샤보 까무 용 다니엘다
1: 네이영 악노 땀 신이 말리야다
0: 니니 로기니 아부 카이
1: 영 뭐가니 기싱세 아양 인런니세 미스터 루센 기자 사무랑이 안 로기 파이마타
0: 오 비앙이 파이셔 노력다보 다 비앙어 탕나 나이샤
1: 영 증카이찌니 우 까미니 그이지 섭니 깔레 반다고 탕이 페마세 다부카 아양다기니 영 크리스토니 부사들라 볼라람니 깔레 반노세 마탕 레그라나이
0: 흠 다모서 노력 사차니 샤라노 깔레 반다 그릉니 마사시네 흠만시 콕블레 농노보 마랑카
1: 우 영 하야타 바니 나부 벨라이 자나능네 콕이야 영 구분이 사몽랑이 샤보 마타나이 영 그나 풍고 조람만 카이키 너가 스랍사 파이탕 보일라 꼭 그렇게 살랑이 동구
0: 너 조람만 카 파이에 넣다 너럭 디니 똥내 하이다 영
1: 이 영 똥내
2: 영 앙 너럭 하이 버럭 부라럭 바이 꼭 기사 살랑이 동구
0: 하이 능보 꼭 버럭 마누 하이다
2: 영 기사 기사 마누
1: 영 와나 자카나 아오 와나네 꼭 노 신이야 누야 보럭세 무니 너판이 보럭세 진꽉 보럭 마누 인게 봐 아콘 영 그나풍거 때부 까함께 살라시네 다부 기차 조라 깨스봉이 동그라카
0: 너 아콘 동그라도 영앙 보는 기차 부사관 힘만 마시네 뭐 누야는 농마니 그나이버 할 구불구불 먹을 머리 보니서 풀랑 봐 봐 부사관 할 거 짝 오 앙바 비니 따모 아무타 조라 하시마 동시 블레 흥 엄마 엄마

0: 아보라고 봐, 지니 높아봐, 그런 장망다, 네. 지니 솔솔 시리시디니, 몽룩도 동우노, 능 크레넬라, 아니 뭉카이로 두그라이, 이고 파영니 뭉카이 와키라이, 따이 와저루니 뭉카이바, 또키디.
1: 아우 이거 지니 꺼고 망나 붕 파르작 불라
2: 아우, 영, 부모가이사, 시니몽니 팩터는 한자고. 꺼그레이, 버티롱노, 완숭나 칼리타. 때가 이사 미야 허러, 영 농니 너거, 와숭어 뱅작 또한 마자마니. 아버테버 테이스풀, 타이 사이언티픽. 미스터 데니얼, 미야 산자자라워, 농니 클라버, 무사몽, 아버트만 무사몽서 흥가모.
3: 아보라 봐. 진이 시리시티는 혼자 못 살펴자. 진 거리야 무사몽, 레방 무사몽, 때 무속 술만이 무사몽으로다. 아보는 가리바 진이 깔자나 좀 완수고시 마야. 진이 깔자네 배방 무사몽으로 잡아봐.
2: 아버럭 마르켄 나이토구 농니 어 칼체럭 마르켄의 리치 바이타고 앙 모공노 사랑시나이 바이탕니노 따스가마디 따이 무니까 함노 부스릉디
1: 아우, 설꽝나요.
2: 너럭 배박노노 파이플라이 함바이용 힘시데 미스터 다니엘 따블레승 마 엉클라이시나이
3: 아우, 하기 아마 마부 정말 힘내그라나이
1: 너케 그상에 탕라지 나이 그함함이야 초고케 한게 사호나로 클라이디
3: 아우, 아우. 저기 사원아, 굴럼까, 아마? 정신 관계도?
4: 나.
1: 아석들아 너로 크나바이켜?
5: 아석들아, 크나바이켜 레디오 스리얼, 디브라 스테이트 카운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월바지작, 오판다, 디니 크나카 비니 코크보타마, 부이니 나하야니, 북학, 탐. 다보 크나바이디? 몽골 데브로머니 코랑고 자두니르 사뽕